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에는 내가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어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회사 일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하게 하소서.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송승현 주님의 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생방송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닉네임 늘 감사님 해주셨고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 운동하면서 출첵 남겨요. 안젤라님 그리고 닉네임 사라님은 여기 남양주인데요. 어제도 흐림 오늘도 흐림 그치만 마음만큼은 맑음 하기로 하죠 라고 남기셨고 순시미님은 같은 남양주 화도는 지금 비 많이 와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같은 지금 남양주인데도 약간 시간차를 두고 비가 좀 오나 봐요 약간 국지성 호우라고 하나 약간 그 소나기처럼 어제 보니까 파주는 해가 쨍쨍인데 서울 잠실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야구 시합도 막 늦게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와, 파주랑 잠실이랑 뭐 멀다면 멀긴 하지만 대한민국도 참 곳에 따라 스콜처럼 내리는 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참 넓구나. 0491번님 훈디 작가님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그 수련회 가요 듣고 있으니 제가 수련회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죠? 이 곡이 진짜 본격 수련회 참가 동료송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가사도 너무 그 잘 반영됐고, 그쵸? 예, 현실적으로. 후발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 예, 알아서 가야 하니. 그러니까 본대랑 함께 가는 게 최고고, 선발대로 가면, 저는 선발대로 많이 갔었거든요, 청년부 때. 왜냐하면 이제 악기 같은 거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발대로 가면 약간 묘한 기분이 있어요. 아직은 그 비어있는 그 수련회 장소, 예배당.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북적북적 우리 청년들로 가득 찰 텐데 미리 가서 아, 호젓한 그 예배당에서 있는 기분이 아, 묘하게 좀 좋았어요. 예. 이런 또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밤사이 비가 왔었는지 초록이 더 예, 초록초록 무성한 시원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샬실 들으며 일상의 기적 만끽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셔서 요 곡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7515번님께서도 광림교회 유아부 맡고 있는 부장입니다. 지금 성경학교 준비로 바쁜데요. 지금은 충북 영동 가는 기차 안에서 듣습니다. 신청곡 내 진정 사모하는 청하셔서 시엘로 내 진정 사모하는도 이어드릴게요. 먼저 김영우의 시편 21편

소울싱어즈 예수 이름으로 메들리였고요. 씨엘로 피처링 이하기 내 진정 사모하는 이 곡은 우리 문자 7515번님 사용하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영우형님 부른 시편 21편 주의 사랑 이 곡은 우리 스티븐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세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수연님도 와주셨고 하늘바라기님 우리 고경민님도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한 하루님 훈디 휴가 잘 다녀오고요. 다음 주 지수님과 잘 지내고 있을게요. 라고 또 든든합니다. 저를 또 안심시켜주시는 우리 감사한 하루님. 다음 주는 아마 코너도 그냥 싹 밀고 신청곡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수 DJ 지수 부장님 많이 환영해 주시고 신청곡도 그냥 풍성하게 남겨주셔서 행복한 고민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 마음의 합한자님은 훈디 작가님 샬롬. 지금 저희 집 거실에 올 여름 첫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더워지려나 봐요. 흐흐 하시면서 남기셨는데 그렇구나. 올여름에 첫 매미 소리. 얘네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이제 거의 뭐 한 여름의 상징 아닌가? 이 여름의 어떤 이제 한 복판에 와 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얘네 입장은 또 사랑을 구해야 하면서 우는 거니까 얼마나 또 처절합니까? 절박하게 웁니까 얘네가 또. 근데 얘네가 밤에도 울어. 밤에도 울고 막 새벽에도 울고 간절하니까. 그 몇 년을 땅 밑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십몇 년인가? 그만큼 간절하면서 처절하게 우는데. 저는 매미소리 들으면 이 곡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준비했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은 내 목자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다. 그는 작업실 벽에 손수 만든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며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꿨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요! 라고 비웃었다. 한 연로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라며 꾸짖기도 했다. 그럼에도 캐리는 가슴에 타오르는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다. 결국 그는 1792년 선교사가 돼 인도로 향했고 40여 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다. 10년간 번역해온 원고가 화제로 타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고 과부를 산채로 화장하는 악습, 사티제도 폐지에도 앞장섰다.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 결국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현대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의 삶이 증언하고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었는데 아 먹먹해지네 마음이. 가사 말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신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들었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또 선교사 얘기를 나눴는데 한 사람이 꾸는 이런 작은 꿈도 남들은 막 비웃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와 또 크게 쓰임받고 얼마든지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9시 45분 26초 지나고 있어요.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 언제나 주변 선교사 선생님들 잘 챙기시는 또 일과 학업 병행해서 작년엔 박사학위까지 따신 우리 이경복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면서 화이팅!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이경복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문자 2293번으로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의 41번째 생일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막 18개월 된 아가를 함께 키우며 또 아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있는 요즘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일상 속에 기쁨 가득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생일 축하해 라고 우리 남편님의 41번째 생일 축하 사연 주셨네요. 아, 오늘 좀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2부 진행하는 동안 지금 방송국 주변은 해가 다시 또 반짝 반끝 떠올랐네요. 보니까 바람도 좀 솔솔 불어오는 것 같고 예, 오늘 좀 이렇게 시원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언제 또 비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게릴라성으로 금요일 잘 시작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동안은 우리 일주일도 아니에요. 5일. 예, 제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주일 주말 배송 하고요. 다음 주도 주말 배송은 제가 합니다. 주말 주일 배송 방송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유지수 DJ 격하게 반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글사랑님 청하신 작은 불꽃 하나가 위러브가 부르는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다 보면은 멀리서부터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또 하나 들리는 소리는요, 바로 리코더 연습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은 어제는 빽빽하고 불기만 하던 그 소리가 어느새 한 곡을 서툴지만 제법 연주하는 거 보면 듣는 저도 흐뭇해지는데요. 리코더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쉬운 악기인데 그 리코더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연습해 본다면 어떨까요? 리코더 뿐인가요?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점토로 만들기. 네,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그 감각으로 불고 만들다 보면 그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요. 소소한 행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러게요. 아들들이 어릴 때 불던 리코더 어디 숨어있나 찾아봐야겠어요. 폴라리스님. 저희 집에도 리코더 있거든요. 하나쯤 집에서 굴러다니는 게 리코더인데 요즘 유튜브로도 부는 법 나오고 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빗소리가 이 곡 처음에 나와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진 않거든요. 흐리기만 한데 여러분이 비 내리나 하고 밖을 보실 것 같아서. 근데 빗소리 너무 좋은데요. 감샛 3cm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늘 그림이 부른 어릴 적 내 모습이라는 곡 당양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의 얘기들 풍경들 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듣고

싶은 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긴 문자나 사진 전송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 사연과 신청곡란에 그렇게 얘기들 적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그 어떤 문제도 라이프로드 싱어즈입니다.

어머, 어제 갑자기 아침의 노래 후렴구가 생각나서 한참 무슨 곡인지 찾다가 들었는데 저를 위한 선곡인 거 있죠? 멜리사님,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뭐 이런 그딱 구절이 생각나면 아, 이건 아는데. 어,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무슨 노래더라? 네, 멜리사님과 이 곡을 신청하신 분 아이디가 좀 어려워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의 노래 시편 3편 이승철과 범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는 다빈치님과 같이 들었고요. 오은이 불렀습니다. 경환선님 반갑고요. 삼남매 아빠께서 안성은 비가 진짜 안 내려요. 비좀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덥다고 비 준비하시니 예라모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주아랑님 예 어서 오세요. 홀가분한 금요일을 맡고 계신 7575번님. 조용히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는 거 있죠? 제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길다 가도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까지 이 찬송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예라멋이 비 준비하시니

김명식의 그 이름 그리고 김도현 낡을 길 다 가도록 그 전에 예람옷이 비 준비하신 이까지 함께 했습니다. 수연님 내일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드리는 오은세대 새벽 빛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은세대가 모여서 새벽을 열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죠. 내일 예배에 귀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9665번님 마틴의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의 공연이었는데 김정원님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헨델의 메시아로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일은 작은 성탄절이다 이런 의미로 당양대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이 곡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주일은 우리에게 매주 매번 새겨야 하는 작은 성탄절이다. 이 말이 저한테 딱 와 닿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신청하셨어요. 고효경, 김영미가 함께하는 곡 What a Wonderful Name.

지금은 7월이고요. 근데 좋네요. 더운 여름에 듣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고효경, 김형미가 함께한 놀라운 그 이름 함께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나무엔이고요. 사연은 신청곡 듣고 함께 나눌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이크 앤 스미스가 불렀고요. 7373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도니스님, 동생의 건강 위해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앤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건 당근이지 이러고 또 금요일은 불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은금, 은혜의 금요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생각하냐라고 아도니스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가끔 양념처럼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줄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인 저희 아나운서들에게 있어서 근데 양념처럼 가끔 쓰는 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수 전도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부 끝곡이에요.

0: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1: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러브 유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 마음과 내 열정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상황으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황폐해진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러브유님이 웃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전하길 주님도 원하시고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들었어요.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요. 사과나무님 금요일이라 조금 여유 있는 날이에요. 사랑님 처음으로 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 찬양과 함께 샵에 울리니까 습한 날씨에 힘이 됩니다. 어우, 다행이고 감사한 말이네요. 오소량님 오늘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편안한 찬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찬양으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복잡한 마음들이 찬양 들으면서 나갈 때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갈 때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한때님이 신청하신 곡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요즘 이 곡이 너무 좋으시대요. 한나형 여정입니다.

오늘 처음 당신을 향한 노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소소한 여유를 즐기고 계신 네 스티브님과 함께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 전에 한나형이 부른 여정 들었습니다. 이정희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시편 3편이었다고요. 아... 2363번 쓰시는데 아니 백수가 뭔 일이 이렇게도 생겨나는지 매일 뵙고 싶은데요. 제가 더 간절하지가 않은가 봐요.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 저 상처받았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와주세요. 7493번 쓰시는데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아기와 놀고 있는 아이 돌봄사예요. 싹트네 싹터요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루 수차례 해주니까 우리가 만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요즘은 싹트네만 해도 두 팔 벌려서 예, 손가락 찌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윤호야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자. 너는 꽃이야 신청하셨고요. 뿌꾸레미님이 추억의 리코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리코더 얘기했더니 오늘 복귀해서 주일에 전역하는 민중병장 서랍에서 리코더 꺼내들고 삑삑 불고 있습니다. 삑삑보다는 조금 예쁜 소리로 주일에 만기 전역합니다. 아유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고 우리도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일에 만기 전역하는 민중병장을 위해서도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이 부릅니다.

원기장의 라희가 함께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숙할 여인님과 함께 들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조이후유를 만나서 그 터널을 무사히 지나고 참 평안의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또 지금도 당향로가 제게 너무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고3, 예고 준비하는 중3, 이렇게 둘 다 수험생이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해 주시니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아멘. 아니, 현숙할 여인님의 글을 보는데 왜 뭉클한 거 있죠? 당신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좋은 일, 힘든 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 커가는 것도 같이 보고 입대해서 전역하는 것도 같이 보고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게 마음을 찡하게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0702번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주일이네요.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자비하신 예수여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김영중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축복된 삶. 사랑받으신 그 삶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김영중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이상희가 부르는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푸른 동산님과 함께 들었고요. 박강성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성남님이 신청하신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이 곡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집안 청소 중이시군요. 가와이짱님 함께하고 계시고 당양노를 온전히 청취할 수 있어서 왠지 저의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아멘. 9858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시간 정도 되면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머 시간이 벌써 주님의 기쁨님 반갑고요. 하나의 나눔님 눅눅한 장마가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뽀송해지는 찬양 듣고 있으니 좋아요. 건강한 금요일로 보내세요. 아멘. 으순이님 와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두 시간 함께하면 더 그런 느낌이 강해지죠. 동원훈련님은 출근 준비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민들레님은 엄마 생각에 언젠가 큰오빠가 가족 톡방에 전해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대구 남산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이 부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아멘. 민들레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늘바라기님, 그리고 마음의 합한자님도 오셨는데요. 41세 셋째 품고 있는 엄마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매운 떡볶이 주문해놓고 집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셋째인 것 같은데 약간은 겁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죠.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평안하게 예. 편안하게 그렇게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별빛마음님, 오늘도 은혜의 찬양으로 시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선곡 맛집 당향도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시골 아버지 연세가 89세신데 아직도 농사일을 많이 하십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무리를 하셔서 폐혈증 전 단계까지 와서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내일 아버지 뵈러 내려가는데 요즘 부쩍 병원 입원을 자주 하셔서 속상합니다. 올리브님, 아버님 빨리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일도 조금은 놓으시길 또한 기도해 주세요. 김승희와 주리가 함께 부르는 물가로 나오라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인 찰스 허버트 리차드슨은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버먼트와 위스콘신의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리차드슨 목사는 필라델피아로 진출해 도시 목회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목회하는 틈틈이 찬송시를 지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독일 찬송가 작가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핑크가 작곡한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선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핑크는 1783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나 라이프치 대학에서 5년 동안 신학과 함께 음악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역에 퍼져있던 전래민요, 동요, 대중가요, 찬미가 등을 수집하고 분야별로 분류해 책으로 펴냈는데 핑크의 이 작업은 독일 근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핑크는 1842년 모교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돼 신학과 종교음악을 가르쳤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평생을 봉직하다 1846년 소천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한 찬송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건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다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 이름도 없이 뿌려진 사랑과 헌신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죠, 오늘 누군가를 위해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어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기도 한번, 힘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하나.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간 누군가는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하덕교회 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이 들어오면 이두 시간은 더 그냥 복되고, 기쁘고, 더더더더 업업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방송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멋진 사연과 굳건한 믿음과, 예, 항상 기뻐함이 이 안에 게시판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사진 100원이 들긴 하지만 들어오시면 그거에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엔 글을 거저 남길 수 있습니다. 거저 공짜로. 박신자님, 부산 회명 수목원에, 와, 수목원 좋죠. 오늘 나무 얘기했는데 나무 그늘이 그냥 가득한 곳이네요. 피톤치드라 그러나요? 그것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디 좋은 곳, 예, 많이 계신가요? 하영천사님은 콘서트 때 오셔서 보셨다고 저를.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자,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지형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들더라고요. 음료수도 제가 콜라 진짜 좋아하는데 콜라 끊어보니까 또 끊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생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돼. 근데 없어도 또 살아가요. 네.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성령과 함께하면 말입니다. 자, 한의의 동행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멋진 말 나올 때 아멘도 이렇게 톡톡톡톡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한의의 동행. 시와 그림 토기장이 조찬미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네, 요괴벳의 노래에 이어서 네,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솔향님은 야, 그래도 이렇게 진짜 열심히세요.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도 단체로 가려고 애쓰시고, 아, 그렇죠. 영화 그때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식구들 같이 갔었죠. 예, 단체로

300여 명 갔었던 기억을 하시네요. 와. 뭐 사람의 보통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영화 보러 많이 가겠죠. 예. 근데 이게 감동이 있는 거는 참 더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아직 예,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손에 손 잡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인데 단체로 또 예, 오실 수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단체로 해서 20명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랑 아들 셋이서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드셨다고 하는데, 이야, 한 곳은 맛집으로 알려져서 20여 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옆집으로 왔어요 하시면서, 예전에 성가대 회식을 자주 하던 곳인데 사장님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고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지 마시길 그 사장님. 예. 짜장면 집도 잘 되길, 그 집도 옆집도 잘 되고. 그래도 이렇게 우루사님 누군가 아픈 거 걱정하고 또 마음을 쓰는 것, 또 모레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크리스찬의 마음이죠. 우루사님 참 멋지십니다. 자, 이모와 포도나무, 유지연 사랑은 동사, 1000번째예요. 푸른 초장.

0: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은 오늘 문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혜랑 찬양도 듣고 은혜 은혜 참 많이 평생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은혜란 단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고백도 좋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아보고만 느끼지 말고 순간마다도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한참 돌아간 후에, 지나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어가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하루 삶의 순간마다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 사람들,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항상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이 더욱 자라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롬의 하나님의 은혜 2부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G4U입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함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도 고백하면서 2부 출발합니다. 하늘소망님 늘 든든한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 신앙생활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야 바랄 게 없다. 네,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길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멋진 아들이네요. 지난번에 또 뭐 10km 완주하고 이렇게 목표한 것들을 해내는 거 예 그런 아들 참 좋습니다. 부럽기도 하네요. 양배추님 날씨도 더운데 신나는 찬양 연속으로 몇 곡 틀려주세요. 아, 자,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주말에 손님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아 오늘부터 그냥 손님 쫙 몰려오기를 양배추님 축복합니다. 네,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예,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 정말 신나게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 그냥 여러분의 영업장에 사람이 가득 계약이 가득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정말 바랍니다. 잘 된다는 게 꼭 만사형통의 개념은 아니지만 함께 선을 이루고 그래도 여러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어서 조유진의 구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지지 않는 태양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귀로 호강하겠다고. 야, 짧은 시간에 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바닥 청소하면서 들어오셨어요. 4180님 분식집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디자인나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좋은 주말 보내고 금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예,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되고 주일은 아무래도 약간 뭐 세상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좀 경직돼 있다면 금요 예배 때는 더 많이, 예, 마음껏 뭐 어느 예배나 똑같이 드려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뚜기님,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도 신청하셔서, 예,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제 역전드리라 준비했어요. 예, 시와 그림 그리고 유효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 품에.

0: 주 품에 이어서 그대 화단의 이길승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출첵 이제 예,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래도
1: 이 곡

때? 네, 이제 여름 7월달 오면 또 뭐가 있냐면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방학에 대한 추억을 그냥 이 노래 안에 가득 담은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요즘은 뭐 방학도 여름방학도 늦게 하고 겨울방학도 좀 늦게 하네요. 그죠? 자, 해바라기 노래 중에 여름방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학하면 너무 좋아했잖아.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근데 막상 애들이 방학이면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개학이라는데, 그래도 예전에 우리 방학 떠오르면서 추억의 노래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곡 어때?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여름방학. 야, 방학이다, 좋다.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하면 놓칠 수 없는 게 우리에겐 또 구자욱 수련회 가요. 꼭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련회 또다 가서 믿음의 친구, 그럴 때또 만나게 되고, 또 평생의 결단도 하게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수련회 꼭 갑시다. 그리고 힝그루 뭉게뭉게 이것까지 듣고 왔어요. 오늘 그냥 세곡 여름을 확 느끼라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은 이렇게 다 되고 제니님 너무 반갑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달려와 주시고 밤이라고. 네, 아이고 콜로라도면 덴버인가요? 너무 너무 반갑고 덴버에 한번 갔다가 집회하다가 숨차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무슨 기지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너무 너무 반갑고. 예, 반갑습니다. 김명수님이 남편과 함께 여름철에 별미 속초 코다리 비빔냉면 해결하고 걸어서 광화문 한복판 많은 아가들이 시원한 물가 분수대에서 옷을 적셔가며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야, 참 좋다. 예.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좋죠?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놨습니다. 주예수 나의 산소망, 오뚜기님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말 가기 전에 회사 동료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이때 레인보우 한번 깔아드리죠. 네. 오늘 퇴근하기 전에, 다음 주에 만나니까. 자, 이런 방송이 있어. 이거 줘봐, 전화기에서. 레인보우 깔아드리고, 그다음 조이포유까지 눌러드려야 돼요. 눌러서 찬양 탁 나오는 거 보면, 와, 그러실 거예요. 믿음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들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가서도 뭐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깔아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주에서 나의 산소망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깐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들이쉬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내쉬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반드시 들이쉬고 내쉬어야 하죠. 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 목사님의 수필집 숨 고르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도 그렇다.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해도 안 된다. 일하기만 해도 안 되고 쉬기만 해도 안 된다. 들이쉬고 내쉬어야 한다. 한 주를 달려온 금요일 오후

이다. 혹시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뇌쉬셨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이쉬셨나요? 오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백소라의 찬양으로 듣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의 목소리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리톤 최현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백소라의 찬양에 이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오늘 불금에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아라나타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하하호호님, 블루딱따구리님, 폴라리스님, 신형규님, 스마일님, 황동현님, 이은주님, 추억님, 김숙희님, 찬양별님, 당구님, 사형제맘님, 푸른동사님 모셨고요. 김진아님이 숨을 고르고 후 무더운 물 이기고 전주찬과 함께해요. 주말권의 시작 금요일이라 왠지 신나네요. 민민하하님은 바람은 부는데 덥네요. 금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하종님은 땀 찔찔 흘리며 출석합니다. 오늘도 열일하고 계시는군요. 아이쿠. 김명수님이 한 주도 감사히 강약으로 살아온 듯해요. 비공개님이 들숨 날숨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거래처 도착했어요. 코스모스님은 평안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며 한 주간 안전운행으로 무사히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태연님은요, 계단에서 넘어진 후유증이 오래가네요. 매일 물리치료 받고 약 먹어도 아파요. 아이쿠, 병원 다니시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걷는데 좀 지장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좀덜 걸으셔야 될것 같은데,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여쁜 자유님이 아침부터 교회 봉사, 연합 속회, 성경 읽기까지 하고 오자마자 앞집에서 자두를 주셔서요. 강아지 봄이와 잠시 다녀오며 들어왔어요. 자두의 계절이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자두 좋아하는데 한번 오늘 마트에 가봐야겠네요. 구루터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신혜숙님도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곡 준비했어요. 먼저 영국의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 예배당에서 드린 부활절 예배 찬양 가운데 알레그리의 미제레레 마이데우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스티븐 클레오버리가 지휘하는 킹스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홍지열 곡,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로마 연합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알레그리의 미제레레 마이데우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킹스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홍지열 곡,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로마 연합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나훈영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프라노 박혜상이었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에는 목소리에 이어 최덕신의 곡 시편 23편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유반성님, 띠띠사랑님, 제키리님, 안젤라님, 하양고래님, 유해피봄님, 아로아님, 감셋3cm님, 흥이님, 이병희님, 아스농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하랑님이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가운 세탁해서 다림질하느라 땀 삐질삐질 흘려요. 아, 또 이런 섬김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도 성가대 분들도 또 열심히 또 봉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교회 봉사로 바쁘셨군요. 보라미님이 오늘 38 5일장에서 호랑이콩도 사고 마늘도 사왔더니 피곤해서 잠시 쉬며 전주찬 함께하겠습니다. 일상의 말씀님이 더워도 계단 오르기 운동하며 듣기 모드 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나기 수분 보충하며 운동도 날마다 하시면 몸이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러닝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장마철 시작되면서 저녁에 비 오면 못 뛰고 또 햇볕 쨍할 땐 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3021번님이 클레이 만들었어요. 4개나 완성했다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특히 스펀지밥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거는 뭐 집에 전시해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근에 팔아도 팔릴 것 같은데요. 3.1절님이 방사선 치료 28회 중 오늘 9차 받았네요. 걷기 운동 나왔어요. 아이쿠, 어디가 아프신지 방사선 치료 쉽지 않으실 텐데 남은 19회 잘 받으시고 꼭 이겨내시고 네. 나아졌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리팡팡님이 처음 남겨주셨어요. 지난 화수 교회에서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여정이라 벅찬 마음 안고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김숙희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최주열의 색소폰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숨의 원리처럼 삶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하기만 해도 안 되고 쉬기만 해도 안 되죠. 만나기만 해도 안 되고 혼자이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한쪽으로만 너무 달려가다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김관선 목사님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것이다. 너무 많이 들이쉬어 가득 찬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 많이 내쉬어 텅 빈 것들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드리는 것. 우리 삶 속에 그런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이 가득 찬 것은 내려놓고 텅 빈 건 채우는 그런 찬양이 되었기를 바라며 인사드려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시고요. 주말 잘 쉬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 발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잣대를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가져온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정말 직접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1: 네, 아, 정말 주님 앞에 막 무너져서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2: 죄송합니다.
3: 이런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포함해서 예, 줄행랑이죠. 어디 보면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
3: 야,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0: 네. 네.
4: 근데 이 말씀 자기 변호할 때나 합리화시키고 싶을 때 제일 잘 갖다 붙이는 말이잖아요. 누군 뭐 다들 죄 없어? 나만 죄 있는 거야? 뭐 죄 없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정죄해봐. 막 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5: 맞아요.
4: 너무 당당해.
5: 말하려다가 하나도 말이 쏙 들어가게 돼요. 네. 아 근데 예수님은 왜 늘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 안 주시는지 참된 의미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뭐부터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저 알쏭달쏭하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선생님이라 그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학교의 교수로 처음 임용될 때 먼저 교육의 길을 갔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선생님은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해결해요.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해결하게 해요.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해결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게 하셨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감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6: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친절한 금자씨의 첫 장면. 너나 잘하사. 네. 그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한숨을 쉬시네요.
7: 알쏭달쏭한 이유는 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알쏭달쏭할 것뿐이지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부터 봐야 되냐? 십자가부터 바라보면 그 뜻이 의미가 찾아질 거다. 그 이유는 설교 시간이에요.
0: 네. 알듯 말듯한 성경 말씀을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설교가 참

0: 기대가 됩니다.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드릴게요.
1: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가 없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을 덮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늠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주장했지만 언뜻 봐도 그들이 율법을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축복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는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명언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으로서 완전히 대항하셨고 죄 없는 자가라는 단서를 다심으로 그들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받았던 처음 때를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시죠. 그것을 구경하려고 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죠. 블루칼라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직업이죠. 잘 정돈되고 손질된 그런 발 아닙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을 거예요. 거칠은 아주 피부였을 것입니다. 무좀은 있었을까요? 꼬랑내는 났을까요? 제 생각에 샌들 신어서 무좀은 없었을 것 같고 꼬랑내는 좀 났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노동을 했으니까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명예, 권력 등 어떤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해석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벗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만 벗는다면 자격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도 없고 자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땅에 모세의 더러운 발이 서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발에서 신발이 벗어질 때에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났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한 여인의 실체를 벗기고 그 여인의 철저한 죄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진 허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이죠. 그의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대박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다,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허물이 있지만

0: 그 허물도 예수님 앞에 서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에,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예수님이 더해지니 철저한 은혜가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만 여러분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서십시오. 인생에 예수님만 더하십시오. 심지어 허물도 더 큰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죄 짓지 말고 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의 그 수필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고, 또한 분이 그 안병욱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여령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여령 교수님의 책 중에 제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예수도 안 믿는 그분이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줬었어요. 예.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수필집이었습니다. 제가 제목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런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참 양심적이었다. 만일 2000년 후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으면 죄가 제일 많은 놈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칠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럴 때 슬금슬금 도망가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니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히 방어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슬금슬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에서 오늘날 잃어버린 인간의 양심,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난 죄인이에요, 이미 다 드러나가지고 그저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잃어버린 자,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거 막 인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인용을 하는.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풀어냈지만 그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우선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가 받을 형

0: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사도의 정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까요? 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계속 반복하셨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주님의 저주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자기들의 실체,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더 거룩해 보이는 옷에, 가능하면 더 거룩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더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로 살았던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역겨우셨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 그러니까 자기를 겉모양만 꾸미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솔직하게 드러난 한 여인과 그리고 자기를 감춘 채 돌을 들고 정죄하는 그들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를 깨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죄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 이미 이 죄는 과거였어요. 가서 다시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이 죄 속에 살지 말고 정말 깨끗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라. 저는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잘 생각이 안 돼요.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하나 자신감,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은 주님 앞에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의 죄, 허물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고발, 고소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모세가 그랬으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와서 질문을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자, 뭐 율법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로마의 총독부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재판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집단적으로 뭐 유대법으로 그렇게 돌로 린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랬다면 그 선동죄로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니까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짐작도 못한 방법

0: 그럼 대학에서 뭘 썼을까? 궁금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재미있게 거기다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있는 너 이름 쓰고 너는 간음. 둘째 있는 놈 너 이름 쓰고 너는 뭐 죄의 목록을 써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 내 이름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슬고니 도망갔고 맨 뒤에 있던 사람도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명도 거기 서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충분히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서 눌려서 갔든 아니면 그걸 보고 갔든 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은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또 묵상해 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무조건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피값을 미래에 치룰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찢어지는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보아야 하고 바로 그 비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 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요. 누가 감히 비판할까요? 두 번째는 여인의 입장에서 죄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니 자유함을 얻었다는 담대함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gift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너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라. 너도 누가 정죄할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죄 그러는데 누가 뭐라든 너 담대하게 살아.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지난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생각하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리때가 아닌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씹어볼수록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정말 돌 들고 칠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교 들으셨어요?
3: 저기 쥐구멍 어디 없나.
2: 구멍 잡고 싶어요. 예.
4: 진짜 먼저 돌 들고 나선다면,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5: 근데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좀 나오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또.
4: 네. 그 와중에 좀 정죄하시는 거예요?
5: 아니, 정죄가 아니고요. 지금 정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2: 빨리 왔어요.
5: 정죄미님.
2: 근데.

0: 당시로 사실 들어가 보면 가늠은 십계명을 어긴 아주 큰 죄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모세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진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1: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궁금했던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서 마땅하니까 정말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두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이제 그 사람들 다 흩어지게 했을까? 이게 모두의 좀 궁금증일 거잖아요. 네. 오늘 때 좀 의문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또 대학 시절 얘기 좀 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논리학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명언이 굉장히 완벽한 말인 거예요. 제 말씀 가운데도 나타냈지만 율법에도 대항하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짧은 그 구절 가운데 어떻게 담아냈을까.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계의 복음서와 좀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에 모든 사인이 가르치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2광주를 남았다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한 말씀 더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대화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말씀이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한 절 더 있어요. 사실은 나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새벽 기도 갈 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돈이 좀 덜 돼요. 어두우니까 대낮에는 그런 모습으로 못 다녀요.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명언이라서 사람들이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빛을 드러내면 빛이 드러나니까 결국 자기들의 죄가 밝으니까 드러났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여인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거나 공회로 끌고 갔으면 죽었어요.
5: 그렇죠.
4: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정죄가 가능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빛이신 그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그 순간 숨겨졌던 죄가 다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정죄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왔던 그들 스스로가 궁지에 몰리면서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정죄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오면 이렇게 불쌍한 죄인들은 자유함을 얻고 교만한 악한 자들은 결국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예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역을 합니다.
5: 네. 두 분 목사님이 정답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 그 남녀 관계는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함정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수상하고 남자만 안 데려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의 요소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진 이 시장 바닥으로 간 게 아니고 모여진 어떤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두 분이 정답

0: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했습니다.
1: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2: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신다면 김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칠 거다 얘기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아, 죄와 율법, 정죄와 사랑, 이 딜레마를 풀 열쇠가 있겠죠? 과연 있을까요?
3: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4: 예수님이 쓰셨다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이 없을 때 드리는 질문.
3: 첫 번째 질문은 서정원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좀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게 그 죄 있는 자의 명단이 맞을까? 그 명단이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0: 지민씨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3: 어떡해.
4: 손으로 직접 손수 쓰셨다고 하니까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도 거기 들어있으려나 우리 집에 주님 들어가 있으려나 생각 들면서 과연 또 누가 예외일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0: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쓰셨어요?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파우스트가 사실은 메피스토펠레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파우스트는 졌어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멈춰라 그러면 네 영혼은 내 거다 하고 양피지 사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쫄개들 데리고 영혼이 시신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데 천상에서 노래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장미꽃을 이렇게 장미 잎사귀를 떨구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사랑으로 표현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떨어질 때는 다 장미 꽃 잎사귀인데 마귀들에게 떨어질 때는 그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빠져나오는데 잡아치지 못하고 멀리 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게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저놈의 영감 또 나한테 사기쳤어.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왜 저 영혼을 나한테 안 주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아마 괴테는 한 평생 수십 년 동안 쓴 한 작품이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려고 그 작품을 큰 걸 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지?
2: 은혜는 받았어요. 네.
4: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듣다가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좀 김관성 목사님. 그게 뭐냐면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뜨리면 넘어가실 분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몰랐었는지 그때 당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험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자기들은 죄와 완전 무관하다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5: 자신이 있기보다 뻔뻔했죠.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 계속 있어요. 자주. 네. 그리고 또 지구도 또 어떻게 할까 이랬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왜 가늠하다가 같이 상대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가고 여자만 왔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그 참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지금까지 없던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성으로 표시되어져요. 신약의 교회도
0: 공동체를
5: 공동체 전체를 여성으로 그리고 교회가 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남편.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 신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은요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계속 난도질을 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냥 돌던지라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꽉 품어주듯 제가 너무너무 그래도 희망이 있는

0: 이거 뭐냐면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 돌팔매질을 당해도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지 그러고서 이 여인인 교회를 끌어안고 대신 돌맞을 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 죄인을 끌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멋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몇 번씩 거듭하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결국 손을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저는 아멘. 그 이게 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멘.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세상 네. 우리도 실수하니까 자주 하니까 목사를 향해서 뭐 집사를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세상이 결국은 손들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린 더 큰 죄인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1: 결론은 파이팅. 네. 힘이 되는 말씀이셨으나 아멘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정말 우리 부사님 말씀처럼 날카롭지만 좀 따뜻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본다면 어떻게 정죄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도 봤는데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수님처럼은 좋겠지만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해주십시오.
2: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영국의 감독 운동의 시작이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시작해요. 험담의 치료. 아마 웨슬리는 험담의 치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충고, 사랑하지 않는 권고를 다 험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웨슬리가 사랑하지 않는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나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만 그 말에 견책이나 비난을 담지 말고 그 사람을 하여금 사랑의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과 연관돼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기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 고쳐서 그 사람도 빛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다 정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의 열기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게 제가 제일 가까운 게 제 아이들이나 아내잖아요. 판단이나 충고할 때가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돼. 내 이 말 가운데 사랑의 열기 외에는 다른 거 없나 점검하게 됐습니다.
3: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게 정죄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곱씹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와 정죄의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4: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요 라고 예,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 가늠한 여인이 또 죄를 짓고 예, 예수님 앞에 왔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궁금하고요.
5: 사실은 예. 어떤 소설가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가나마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고 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다시 뭐 몸을 파는 장소로 갔어요. 또 맹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지구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고생하니까 차라리 눈 좀 망가지게 해달라고 왔어. 예수님 앞에 한센시병 환자가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0: 캐릭터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게 만든 부분이죠. 난 그 얘기만 할게.
1: 더 고민을 주시네요.
2: 그렇게요.
0: 우리 신 목사님이 해나가시네요.
3: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기억했던 것이 그런 짧은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뒷부분에서 삶의 어려움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했어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 다 아시죠?
2: 네.
3: 그래서 이 여인,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또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죄를 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 죄가 반복돼요. 죄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떠오른 성경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부인이 되야만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채워져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이 기억났던 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지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이 왔습니다. 아멘.
2: 아멘. 아멘.
4: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0: 그래. 네.
4: 그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엔 부담스럽다가 이제는 뻔뻔해졌습니다. 네.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 스스로 너 이번 설교를 할 자신 있니? 너는 어떤데? 아, 이 설교하고 정말 잘 살게요. 그런데 또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도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도 또 반복해서 죄짓고 그때마다 그것이 계속 마음에 더 부담돼서 그래서 더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는 사람들이다. 오늘 확 좋아지면 세상이 뭐 이게 지금처럼 되겠어요?
2: 네, 그렇죠.
4: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0: 아니, 모두 다 그렇죠. 네. 모두 다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 바로 그거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사실 죄 짓고 사는 거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거하고가 뭐가 더 쉽겠냐.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는 안 짓겠다 그랬는데 또 죄를 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이래도 주님은 날 용서하실까.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답은 뭘까요?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탠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다 약하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죄짓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자꾸 만내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간다면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실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공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고 죄 짓는 배짱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틀림이 또 없어. 틀림없어. 그러니까 요거의 둘 사이에서 거룩해져 가려고 금방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 두 번 실수 덜 하고 내일은 좀 더 덜 하고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 그리고 주님을 최종적으로 닮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하고 있으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2: 다음에 또 이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로 또 삼아봐야 되겠네.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네.
3: 사실 그거 헬라어 원전에는 헬라... 죄 못 짓는다 그렇게
0: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헬라어에서 문법상의 문제 현재 진행이 네. 없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3: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은혜의 빛을 네. 바꿔먹고 범죄한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네.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에 거기에 균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2: 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남의 잘못은 조그만 것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질문이 생기실 때 저희 올포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요. 오늘 또 도착한 시청자 질문 민우 씨가 가지고 계신가요?
4: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뜨거워.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너튜브 아이디 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계셨나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같이 계신 게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멀티머리 표현한 것처럼 그분은 아주 항상 함께 같이 한 덩어리로 존재하시는 분,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 구약시대는 뭐 성부시대, 뭐 신약은 성자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시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럼요. 예.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속 구약에도 역사를 했잖아요. 사사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나고 그랬던 분명한 기록들이 있음과 동시에 구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눈에 보였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2: 맞아요.
0: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뭐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3: 또 말씀이시고
0: 구약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5: 저도 얘기할까요?
2: 네네.
5: 저는 교수 출신이라 얘기 한번 시작하면 한 시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도 귀에 너무 쏙 들어와 잘 들어왔어요.
2: 명쾌한 답변 되셨겠죠. 목사님들께 직접 질문할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인사 좀 다부지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죄 짓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주님과
6: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4: 고맙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0: 전시안 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맑은 날씨 속에서 평지로만 다닌다면 오가는 게 수월하겠죠. 하지만 모든 도로나 날씨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사진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는 빗길, 눈길 혹은 안개가 적하게 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데 이때처럼 앞이 답답하고 또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때도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디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길 되시는,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쵸? 길이 막혔을 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땐 길을 보여주시며 길이 위험할 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 그러니 내가 오늘 어디로 가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아, 이 곡도 오랜만에 또 함께 듣네요. 2026년 7월 3일 샬롬 CCM 오늘 첫 곡 강명식 그가 아시니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이 험한 길이든 먼 길이든 아니면 뭐 여기가 길인지 뭐 아닌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해도 우리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테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아침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조이님께서 기말고사 마지막 날 우리 고2 둘째 중2 막내

얘들아, 끝까지 힘내서 잘 보고 오렴. 점수보다 니들이 열심히 한 과정을 칭찬한다. 아, 결과보다 과정. 훈디도 다음 주 즐휴 잘 보내세요. 라고 우리 은지님 보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비도 곳에 따라 흩뿌리고 또 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살짝 안 날 순 있지만, 여러분 오늘 두둥 금요일입니다. 주말권 진입하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짝 저도 언급하자면, 다음 주 제가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휴가는 강원도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잘 충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아침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라리스님, 금잔화님, 샬롬, 고윤희님, 김선주님, 수연님도 레인이와 함께 굿모닝 와주셨고, 나그네님, 퇴근길입니다. 비 오네요. 라고 야근하고 오신 우리 나그네님도 애쓰셨습니다. 주주맘님, 우리 똥치애님, 샬롬, 유해피봄님, 684회 출첵 하셨고, 어여쁜자야님, 또 축복받는자님도 와주셨네요. 해피플레이스님 반갑습니다. 민주맘님 샬롬 샬롬 하셨고, 삼남매아빠님, 아비가일님, 우리 코람데오님도 출첵, 우리 엄마 라니님 샬롬입니다용, 꿈이룸님도 와주셨고, 지사나 러브님 감사한 하루 시작하셨고, 웃음꽃님, 또 우리 이병희님, 하하호호님, 김영근님, 예.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여행지기님도 오셨고, 닉네임 멋쟁이님, 우리 이윤호님도 일산도 장마권 영향인지 흐리고 앞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마음만은 밝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옛꽃 켈리님 출첵하셨고, 불금인데 태국 출장 중입니다. 인천공항 가면서 남겨요. 요셉의 꿈님 잘 당겨오십시오. 태국은 지금 어떻게 우기이려나 거기는? 홍구선님, 우리 민주맘님, 행복한 수선아님, 좋아 좋아 좋은 아침, 그리고 JH리님도 비가 내린 오늘 아침 공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 끄트머리님도 기도하는 레인이와 함께 오셨네요. 우리 엄마 라니님, 혜영님, 장마가 이제 시작된 건가요? 7월의 금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남기셨고, 그쵸, 지금 장마권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주말 정도는 전국에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님 안녕하시죠. 삼남매 마음님도 좋은 아침. 보라지비꽃님 고맙습니다. 잘 또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 250호 교회. 와, 우리 많이 드렸다. 250호 교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위치한 선한 목자교회 편 조금 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듣고 계시고요. 어제 방송을 잘 듣고는 어머, 출첵을 건너뛰었네. 이걸 끝날 때쯤 깨닫고 아차차 했는데, 오늘은 빠르게 출첵부터 남기고 방송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오주연 나의 마음이 우리 어여쁜 자여님도 아 율동도 생각나고 좋네요 남기셨는데 저는 이 곡을 이제 교회 학교 그때가 한 3학년 4학년 10살 11살 이때쯤 처음 이 곡을 접한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이 곡이 어떤 그 감성적이잖아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뭐 멜로디 예. 예수님은 나의 노래 굉장히 그 10대 때 이 곡을 듣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달까 예. 저희 한때 최애 어떤 CCM 복음성가였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고백송이잖아요 이 곡도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 그리고 앞서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하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출근 필수템 블루투스 이어폰 챙겨서 왔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은은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봄보로봄님은 출근 중인데 비는 장대비가 막 쏟아내리고 근데 세상에나 마상이나 제가 이어폰을 두고 와서 눈으로만 출첵합니다요. 샬시를 못 들으니 정막강산이 따로 없네. 즐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예, 라고 남기셨는데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접속은 놓칠 수 없지. 아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 한 분의 접속이 정말 저희에게는 어떤 청취율과 같은 도움이 되는 큰 힘이 되는 예, 부분입니다. 접속이 플러스 1 되었습니다. 듣진 못하지만 접속 감사합니다. 예. 닉네임 별이님 훈디 휴가 잘 다녀와요. 비도 즐기는 휴가 보내시길 아이들과는 틈틈이 잘 쉬어주셔야 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도 보니까 비 많이 오던데 장마권이던데 예. 참 제가 어떻게 보니까 비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그치겠죠. 행복한 수선화님께서 저희 아기 내일 11개월 되는데요. 처음으로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갑니다. 아 진짜?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아기 낮잠 자야 하는 시간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인데요.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아기가 피곤해하지 않고 잘 놀고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우리 수선화님의 욕심이 아닐까요? 예. 일단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를 예 아이가 뭐 기억은 못하더라도 같이 좀 누리고 예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러면 또 좋죠. 야 근데 돌도 안 지났는데 성경학교를 간다고요? 진짜 최연소 참가 인원이겠네. 잘 다녀오기를 또 좋은 컨디션으로 율동도 따라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뉴 리더 이 곡 듣고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만나볼게요.

샬롬 CCM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죽이나 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의 악기 연습까지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 250호 교회의 반주기를 놔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강진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몇 해 전 샬롬 CCM 성탄절 특집에 초대받아 남편과 함께 훈디랑 또 혜영 작가님을 만났던 따스한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 하지 않던 큰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 잘됐다. 무엇보다 목사님 가정과 사돈의 인연을 맺게 하셨고 제가 다니는 군포의 선한 목자교회와 아들이 다니는 인천의 선한 목자교회라는 같은 이름 아래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사돈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사돈이신 유병철 목사님이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시고 우리 며느리가 반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이제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어머나 축하합니다. 당분간 반주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마음이지만 반주기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노크합니다. 이 교회에 더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선한 목자교회 유병철 목사님과 전화 연결은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공유하자면 선한 목자교회는 16년 전에 유병철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지금은 한 30분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는 지금은 없지만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해요.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 생각하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특별이라는 요 표현, 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 이를테면 뭐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금요기도회 등등등. 예. 왜냐하면은 모든 순간, 모든 예배가 사실 다 특별하기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때만 특별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셨대요. 이런 또 마음을 담아서. 매 순간 모든 성도가 행복한 믿음 생활하길 바란다는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나 또 여러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말씀 공급으로 회복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 준비랄지 이런 것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손수 대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면 쉼을 누리게끔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요. 가정적으로 관계나 경제 등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든든함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리고 이제 큰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더 예배가 뜨겁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반죽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목사님의 신청곡은 이 곡입니다. 박지은 그룹 내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인천 선한목자교회 유병철 목사님의 신청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박지은 그룹 음반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자,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 반주교 나드려야겠어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기독동호회, 신우회 등등등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반주기를 드립니다. 컴퓨터 USB 단자에 이 반주기를 꽂기만 하면 웬만한 찬양곡의 악보, 뭐 가사, 반주가 다 나오는데요. 이 반주기를 우리 교회 혹은 친구교회, 고향 교회 등에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에 말머리로 개척교회 혹은 반주기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댓글 또 5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인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교회씩을 선정해서 한 달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격주 간격으로 사연 소개하고 반주기 선물 놔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화 연결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처럼 사연 소개만도 가능하니까요. 예,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코너 통해서 우리 개척교회, 농어촌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닉네임 봄처녀님, 여기 여수인데요. 여수는 해가 쨍입니다. 남기셨고, 수원은 비 올 듯 하더니 지금은 해 떴네요. 오늘부터 학원 수업 다시 시작. 춤추는 구름님도 와주셨습니다. 웃음꽃님, 훈디 여름휴가 잘 당겨오고요. 지금 안산은 맑은 하늘이라고 또 남기셨습니다. 순시미님은 영화부는 성경학교 가서 엄마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아, 아까 우리 11개월 아가와 함께 성경학교. 맞네. 이 말이 맞네. 엄마가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구자옥 수련회 가요.

청소기 돌리면서 샤시를 듣는데 너무 신나서 청소도 아주 그냥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솔님,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구자억 수련회 가요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러브유님도 역시 좋아해 주셨고 수련회 얼른 접수해야 될 분위기 그죠? 접수 안 하냐이 우리 구자억 목사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접수 안 하냐이 조금 조기 접수하면 할인도 되고 그렇지 않나? 예, 교회에서도. 우리 찐파랑님께서 친정어머니 이제 철심 제거 수술 9시 하신다고요? 예,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이라며 청하신 곡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뵙죠.

와 고흐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몸짓,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음표와 색채, 그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몸부림,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흐가 남긴 말처럼 슬픔은 영원한 것이라고, 삶은 아픈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에는 내가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어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회사 일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하게 하소서.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송승현 주님의 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우리 닉네임 늘 감사님 해주셨고 그리고 닉네임 사라님은 여기 남양주인데요. 어제도 흐림, 오늘도 흐림. 그치만 마음만큼은 맑음 하기로 하죠. 라고 남기셨고 순시미님은 같은 남양주 화도는 지금 비 많이 와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같은 지금 남양주인데도 약간 시간차를 두고 비가 좀 오나 봐요. 약간 국지성 호우라고 하나? 약간 그 소나기처럼. 어제 보니까 파주는 해가 쨍쨍인데 서울 잠실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야구 시합도 막 늦게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와, 파주랑 잠실이랑 뭐 멀다만 멀긴 하지만 대한민국도 참 곳에 따라 스콜처럼 내리는 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참 넓구나. 0491번님 훈디 작가님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그 수련회 가요 듣고 있으니 제가 수련회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죠? 이 곡이 진짜 본격 수련회 참가 동료송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가사도 너무 그 잘 반영됐고, 그쵸? 예, 현실적으로. 후발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 예, 알아서 가야 하니. 그러니까 본대랑 함께 가는 게 최고고, 선발대로 가면, 저는 선발대로 많이 갔었거든요, 청년부 때. 왜냐하면 이제 악기 같은 거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선발대로 가면 약간 묘한 기분이 있어요. 아직은 그 비어있는 그 수련회의 장소, 예배당.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북적북적 우리 청년들로 가득 찰 텐데 미리 가서 아, 호젓한 그 예배당에서 있는 기분이 아, 묘하게 좀 좋았어요. 예. 이런 또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티브님께서 밤사이 비가 왔었는지 초록이 더 예, 초록초록 무성한 시원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샬실 들으며 일상의 기적 만끽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셔서 요 곡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7515번님께서도 광림교회 유아부 맡고 있는 부장입니다. 지금 성경학교 준비로 바쁜데요. 지금은 충북 영동 가는 기차 안에서 듣습니다. 신청곡 내 진정 사모하는 청하셔서 씨엘로 내 진정 사모하는도 이어드릴게요. 먼저 김영우의 시편 21편

소울싱어즈 예수 이름으로 메들리였고요. 씨엘로 피처링 이하기 내 진정 사모하는 이 곡은 우리 문자 7515번님 사용하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영우형님 부른 시편 21편 주의 사랑 이 곡은 우리 스티븐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세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수연님도 와주셨고 하늘바라기님 우리 고경민님도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한 하루님 훈디 휴가 잘 다녀오고요. 다음 주 지수님과 잘 지내고 있을게요. 라고 아 또 든든합니다. 에, 저를 또 안심시켜주시는 우리 감사한 하루님. 다음 주는 아마 코너도 그냥 싹 밀고 신청곡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지수 DJ 지수 부장님 예, 많이 환영해 주시고 신청곡도 예, 그냥 풍성하게 예, 남겨주셔서 행복한 고민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 예,

애가 밤에도 울어. 예, 밤에도 울고 막 새벽에도 울고 간절하니까. 예. 그몇 년을 땅 밑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십몇 년인가? 그만큼 간절하면서 처절하게 우는데. 저는 매미소리 들으면 이곡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준비했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은 내 목자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수성공이었다. 그는 작업실 벽에 손수 만든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하며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꿨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바보요! 비현실적인 망상가요! 라고 비웃었다. 한 연로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라며 꾸짖기도 했다. 그럼에도 캐리는 가슴에 타오르는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다. 결국 그는 1792년 선교사가 돼 인도로 향했고 40여 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다. 10년간 번역해온 원고가 화제로 타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고 과부를 산채로 화장하는 악습, 사티 제도 폐지에도 앞장섰다. 평범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 결국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현대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다.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었는데 먹먹해진 마음이 가사말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신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들었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또 선교사 얘기를 나눴는데 한 사람이 꾸는 이런 작은 꿈도 남들은 막 비웃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와, 또 크게 쓰임받고 얼마든지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 언제나 주변 선교사 선생님들 잘 챙기시는 또 일과 학업 병행해서 작년엔 박사학위까지 따신 우리 이경복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면서 화이팅!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려요. 이경복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문자 2293번으로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의 41번째 생일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막 18개월 된 아가를 함께 키우며 또 아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요즘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일상 속에 기쁨 가득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생일 축하해! 라고 우리 남편님의 41번째 생일 축하 사연 주셨네요. 아, 오늘 좀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맡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2부 진행하는 동안 지금 방송국 주변은 해가 다시 또 반짝 빵긋 떠올랐네요. 보니까 바람도 좀 솔솔 불어오는 것 같고 예, 오늘 좀 이렇게 시원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언제 또 비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게릴라성으로 금요일 잘 시작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동안은 우리 일주일도 아니에요. 5일 예, 제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주일 주말 배송 하고요. 다음 주도 주말 배송은 제가 합니다. 주말 주일 배송 방송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유지수 DJ 격하게 반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글사랑님 청하신 작은 불꽃 하나가 위러브가 부르는 곡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전 성공회대 교수 신용복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에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고 정직한 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정직함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러러보며 어두운 데서도 빛을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진실하신 주 성령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미가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부끄러운 우리 허물도 주님께서 품어주실까요?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광나루 남성 중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그 자비하신 주님, 박미자의 찬양으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변함없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과 함께 꿈쟁이님께서 정해주신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록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언제라도 게임의 감사함을 아는 이곳을 좋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이고요. 남궁님께서 신청하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명희님, 장마가 시작되니 모두 모두 우산 잘 챙기시고 한 달도 은혜를 향해 찬양합니다. 모두 비 피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율마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 원합니다. 또 태사님께서는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굿찌뽕님, 딸의 출산을 앞두고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손녀로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직 출산 전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미리 축하를 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오신 파란하늘님, 믿음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는데 큰 은혜와 위로가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나는 왕눈이다님, 오늘도 주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남편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보혈을 지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남편께서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신라 류기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이어서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1부의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미경의 찬양 2부 첫 곡이고요. 김대환의 곡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이 민망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어머니가 고통 중에 생명을 낳는 모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서 나오는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과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여러 병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을 때 용서와 구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목희님께서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삽창단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어서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승일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네요. 초이스님, 수한테크 힘내자님. 수한테크 힘내자님은 아들 수한이가 대학생이 되어 1학기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기관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내주셨고요. 내년에는 군대 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해주시네요. 그리고 서연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알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잠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벌떡 일어나 교회로 발걸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이시죠. 부작용이 불면증이라고 하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잠,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삼일절님께서는 방사선 8회차 치료를 오늘 받으신다고, 주일 지키게 해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니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치료 잘 받고 잘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니님께서는 친정엄마와 나눈 이야기와 찬양이 생각나서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을 때

모두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위로받았던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김형미의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 함께하죠.

제 어둠이나 침대 및 괴물 같은 존재를 향한 두려움처럼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은 크면서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외로움은 목마름, 추위, 배고픔과 같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과 외로움의 세상이 된 지금, 외로움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제러미 노벨의 외로움 벗어나기 프로젝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외로움과 아픔이 언제 끝날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꽃마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김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로사님께서 노총각 큰아이 홀례시키고 이제는 인생 숙제 하나 더 끝낸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정말 간만에 새벽 산책 가며 한 송이 흰 백합화 청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하고 보내셨어요. 이 곡은 가곡이기는 하지만 가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죠. 박순복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이 곡에 이어서 저는 실로암 샘물가에 핀 이찬송도 저절로 떠오르던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경대학교.
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유행이죠. 낡은 천수막, 현수막이 가방이 되고요. 버려지고 깨진 유리병이 조명이 되기도 하고 보석처럼 액세서리가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던 것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만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던 나 자신도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멋지게 또 새롭게 업사이클링 되고 아름답게 연주되지 않을까요?

앞부분에 이 바이올린 조율하는 이 소리. 우리는 이런 좀 미숙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서툰 그런 연주자들일지도 악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재탄생이 됐을 때 어떤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과 또 찬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던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빛나는 쓰임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혹시 아직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아무 쓸모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아직도 멋지게 업사이클 되는 중, ING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

새롭게 하소서 조범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깊은 밤에 들으면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저에게는 그런 눈물 버튼인 찬양인데요. 조범진 씨 목소리가 거기서 특히나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곡들을 또 부르셨을까 이곡저곡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오늘 함께 시작한 이 이야기 여러분들께 살짝 말 걸어본 저의 오프닝에 이 곡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새롭게 하소서를 선곡을 해봤고요. 그 전에 소망의 바다, 나 같은 사람도, 우와 이 곡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살짝 찾아봤더니 2001년도, 2002년도 그 정도에 저희 음반자료실에 등록이 된 곡입니다. 한 25년 전에 많은 또 소망의 바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나 같은 사람도를 함께 보셨어요. 오늘 쓸모있는 사람이든 멋지지 않은 사람이든 혹은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서 또 빛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본 찬양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은영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그냥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경화 가야금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어요. 626 서하얀의 주님의 은혜 국악 찬양 전해드려요.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선물을 좀 종종 특히 월요일에 빵빵한 퀴즈에서 예뻐지는 퀴즈로 해서 화장품 선물 드렸는데 오늘 받으셨다는 인증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신 2379님께서 귀한 선물이 왔네요. 마침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하시며 이 밤중에 찬양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좋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탁드려요 하셔서 나무에네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정현우님께서 아이비킴의 첫사랑이라는 곡을 어제 이곳에 오셨던 주쌤께서 예전에 그 백원경의 가스펠아워에서 직접 소개해 주셨던 곡이에요. 이 곡을 틀어주셔서 이 앨범의 곡을 전부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곡 모두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았다가 이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는 음원을 구입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운받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타이틀곡인 첫사랑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신청해 봅니다 하시며 이렇게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새로운 코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 정현우님 가스펠아워 때부터 쭉 이 시간을 항상 지켜주시는 진짜 진짜 오리지널 찐사랑 멤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푸른동사님도 선물 잘 받았노라고 6월에 옆집이 생일 내일 옆집이 어머님 뵈러 가는데 그때 선물 다시 전달하신다고 선물은 사랑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군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넓은 나눔의 마음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곡은 해외 CCM으로 먼저 원성남님께서 유얼스를 써주셔서 엘리베이션 워십 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 콘쾨 파라가모스 페르난드 오르테가의 곡은 신혜숙님 신청곡으로 해외 CCM 두 곡 듣겠습니다.

엘리베이션 워십의 유얼스, 글로리 앤 프레이즈, 페르난도 올테가의 콘퀘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 전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금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인사드립니다. 전민희님도 금요 기도회 끝나서 잠시 인사드려요. 커피향기님도 금요 기도회 다녀왔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양에 맞춰 율동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잘 다녀오셨나요? 벌써 늦은 시간이니까 다녀오셨다는 이런 인사를 나눌 수가 있네요. 찬찬마음님,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도 살인적인 더위로 독립기념일 주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해변가 캠핑장으로 가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하네요. 고센마음님,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폭염으로 퍼레이드가 취소된 기록갱신을 하네요. 엄청 더운가 봐요. 아이고, 대서양 쪽 비치로 향하고 있다고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찬찬맘, 고샘맘. 아니, 엄마들 두 분이 오신 거죠? 네. 미국 엄마들. 아, 왠지 그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더 소통하고 가까워진 미국 멀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요즘 CCM 캠프에서 영어 배우고 있어요. 저희 CCM 잉글리시 2부에서 마련이 되거든요. 오늘도 아, 정말 저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정성원 목사님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보시고요. 지금 준비한 곡은 찬찬맘님 신청곡이에요. 신현미입니다. 널 위한 이 노래.

신현미 널 위한 이 노래 함께 하셨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곡이 이렇게 또 경쾌하게 불려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AJ 워십 버전의 여기에 모인 우리 1부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역시 신청하신 분 계셨죠. 전민희님 전해드리고요.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릴게요. 조나단님 빨리 회복되시고요. 자, 2부는 CCM 잉글리시로 찾아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사람 창조에 대한 이유를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거의 신같이 그리고 온 우주 통치자로 세우셨을까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 특별히 배려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 차별적 존재로 만드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 설계 구도와 운영 섭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전 생명관입니다. 통전 생명관이 뭐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 구도를 하나나 셋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요소, 이 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만 아닌 땅도 만드셨고 남자만 아닌 여자도 만드셨으며 영만 아닌 육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속성상 다르면 불리합니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요소 사이에 중간 요소를 설치하셔서 양자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게 해서 온전한 생명을 구현토록 하셨습니다. 이 섭리가 통전 생명관이고 중간 인자가 미디터인 것입니다. 영과 육 사이에 혼을 중간 요소로 사용하셔서 영혼 육이 일체를 이루며 온전한 생명을 구현토록 하셨고 남과 여도 성 호르몬을 사용하셔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통전 생명관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유물론과 유심론 같은 모든 자연 현상과 형이상학적 개념에도 나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0: 하나님의 생명 법칙인 통전 생명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 인자를 설치하셔서 천과 지를 잇고 소통토록 하신 건데 중간 인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과 지 사이의 미데이터, 즉 중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통전 생명 법칙에 따라 인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 창조한 사실보다 우선하는 인간 창조의 하나님 이유입니다. 이와 맥락이 같은 이론이 천지인 사상입니다. 천지인 사상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요소가 우주 만물의 형성과 운행에 있어 조화를 이룬다는 세계관입니다. 천은 창조와 질서를 주관하고 지는 생명을 품고 기르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질서를 완성하고 조화시키는 주체로 사람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소임을 부여받아 하늘과 땅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와 운영에서 다양성과 관계를 중시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서로 소통하며 합력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창발의 비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대리자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미디에이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조도 어려운 거지만 창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도 못지않게 어렵고 중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맡기셨는데 망치면 안 되니까 창조주 뜻을 순종하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선악과도 이래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뜻을 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미디에이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키셔서 이들을 천국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디에이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신앙관에 갇혀선 안 됩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고 온 우주는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을 아름답고 선하게 관리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새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N캠프 2부. 요즘 이찬양 저희가 얼마 전에 새 앨범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신청곡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이 참 뜨겁네요.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2부는 말씀드린 대로 CCM 잉글리시 늘 유쾌하신 우리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즐겨 듣는 해외 CCM 그 곡의 가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두 곡의 찬양, 희망새가 부른 웃어요, 그리고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웃을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정성호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함께하는 코너죠. CCM English. 오늘도 1000번째 정성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0: 네. 아유, 7월인데 이제 네. 한여름이잖아요. 네, 목사님 네, 네. 여름 계획이 네. 또 미국 다녀오신다고.
1: 네, 호주 또 뭐 네, 뉴질랜드 등등. 네. 다녀옵니다.
0: 네. 그래도 뭐 영어 잘하시니까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으시겠어요?
1: 영어를 뭐 잘하고 못하나서 여행에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원래 네. 여행 좋아하시고
1: 예, 네, 새로운 곳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0: 아,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또 부모님 계시는 버지니아?
1: 네.
0: 네. 네.
1: 버지니아.
0: 다녀오신다고.
1: 버지니아? 예, 네, 버지니아보다 이번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라는 곳을 가요.
0: 오, 순수 여행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누군가가 계시나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1: 그 태양광 인맥 설치. 원주민들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그 노동하러 갑니다.
0: 와.
1: 팀과 함께.
0: 와, 이 얘기를 더 듣고 싶긴 하지만 네. 오늘 CCM 잉글리시니까요. 예. 자, 오늘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이죠?
1: Shout to the Lord라는 곡. 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내구주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0: 맞아요. 내구주 예.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아, 이거 하실 텐데.
1: 맞습니다. 네.
0: 역시 이 곡도 지난번에 힐송을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힐송의 대표곡 아닌가요?
1: 그렇죠. 예. 힐송으로 시작돼서 미국에서 더 많이 이제 불려져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배곡으로 불려지는 곡이죠.
0: 네. 자, 내 구주 예수님. 아마 우리말 버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가사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겠지만
1: 네.
0: 또 오늘은 영어 표현도 생각하면서
1: 예.
0: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가사를 한번 그 직역같이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말로 살짝 좀 의역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처음 가사에 보면 My Jesus, My Savior,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Lord, there is none like you. 예,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오늘 쓸 표현, 말씀드릴 표현 중에 하나고요.
0: 네.
1: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내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주의 크신 그 사랑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My comfort, my shelter. 예, comfort, 위로, shelter, 피난처.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예, 견고한 요새와 힘이 되시는 tower. 예, 그, 나의 그 분.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예, all that I am.

0: 나는 내 모든 것, 나의 존재로, 나의 모든 숨겨가, 나의 모든 존재가 never cease to worship you. cease는 그치다라는 거죠.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후렴 부분이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예. 온 땅아 주께 외치며 노래하자.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능력과 위엄의 왕을 Praise to the King 찬양합니다.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예, roar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스틸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요. sea 바다가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크게 할때이 표현을 많이 쓰네요. 보니까요.
1: 네.
0: 산들은 엎드리고 바다는 소리치네. At the sound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 앞에.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주의 행하신 일로 기뻐 노래합니다.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영원히 주를 사랑하며 나는 서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주 안에서, 당신 안에서 내가 약속했던 것과 그것을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 네. 자, 아까 말씀하신 표현, There is no like you 같은 경우는
0: 네.
1: 또 다른 찬양의 제목도
0: 그러니까요.
1: 있잖아요.
0: 예, 주님과 같이
1: 지,
0: 예,
1: 네.
0: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래서
1: 맞습니다.
0: none like you. 너 같은 뭐뭐 같은 뭐는 없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there is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nothing compares. 예. 그러니까 넌 최고야. 비교할 게
1: 비교할 수
0: 없어라고
1: 없죠.
0: 할 때는 이게 앞에 부정 그 주어를 쓰는 걸로 해서 nothing compares to.
1: 그
0: 예.
1: 팝송
0: 네.
1: 제목에도 Nothing Compares to You가 또
0: 그렇죠.
1: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0: 예.
1: 영어식
0: 맞습니다.
1: 표현이다.
0: 네.
1: 네, 오늘 두
0: 그렇습니다.
1: 가지만 건져도
0: 그렇죠.
1: 다른 곡도 또 들으면서 아, 맞아. 이때 정 목사님께서 Nothing Compares to You
0: 그러니까.
1: 얘기해 주 There is no like you 얘기해
0: 너무 많은
1: 주셨으면
0: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죠.
1: 이것만 기억하시면
0: 그러니까 이제
1: 되겠습니다.
0: 주무셔야
1: Shout to
0: 되는데.
1: the Lord
0: 꿈속에서 기억하시죠.
1: 네, 오늘 힐송뮤직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다음을 또
0: 네. 다시
1: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0: 오겠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찬송가로 된 헤어 CCM은 가사를 다 알다 보니까 따로 가사 설명하지 않아도 귀에 왠지 그 우리말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드 페이슬리의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잇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힐송 뮤직에서 Shout to the Lord, 오늘 CCM 잉글리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원 목사님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해외 CCM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좀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분 중에 특히 김유미 님께서는 이 곡에 대한 해석까지 써서 친절하게 써주시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곡을 좀 짤막하게, 김유미 님의 CCM 잉글리시는 어떤 곡일까? 오늘은 Love Like This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랑. 오직 자비와 은혜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커비 캐플의 피처링으로 함께 보시죠. Love Like This.

우리 제1교포들의 CCM 앨범 슈퍼펫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김유미님께서 써주신 Love Like This 오늘 또 다른 CCM 잉글리시로 가사도 소개를 해드리고 묵상글도 함께 해봤습니다. 커비 캐플의 찬양으로 함께 보셨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조수아 씨의 곡,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기도와 곡조가 실린 기도인 찬양으로 주님과 확인하는 것이라는 묵상글 써주셨습니다. 멋지시네요.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려드린 나의 뜻을 정했노라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스카프레이너 앤 리바이츠 앨범에서 나의 뜻을 정했노라 전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라이브 워십을 듣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토요일과 주일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라이브 워십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 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다 보면은 멀리서부터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또 하나 들리는 소리는요, 바로 리코더 연습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은 어제는 빽빽 하고 불기만 하던 그 소리가 어느새 한 곡을 서툴지만 제법 연주하는 거 보면 듣는 저도 흐뭇해지는데요. 리코더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쉬운 악기인데 그 리코더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연습해 본다면 어떨까요? 리코더 뿐인가요?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점토로 만들기. 네,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그 감각으로 불고 만들다 보면 그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요. 소소한 행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러게요. 아들들이 어릴 때 불던 리코더 어디 숨어 있나 찾아봐야겠어요. 폴라리스님. 저희 집에도 리코더 있거든요. 하나쯤 집에서 굴러다니는 게 리코더인데 요즘 유튜브로도 부는 법 나오고 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빗소리가 이 곡 처음에 나와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진 않거든요. 흐리기만 한데 여러분이 비 내리나 하고 밖을 보실 것 같아서. 근데 빗소리 너무 좋은데요. 감샛 3cm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늘 그림이 부른 어릴 적 내 모습이라는 곡 당양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의 얘기들, 풍경들 전해주시고요. 또 오늘 듣고 싶은 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긴 문자나 사진 전송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 사연과 신청곡 란에 그렇게 얘기들 적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그 어떤 문제도 라이프로드 싱어즈입니다.

어머, 어제 갑자기 아침에 노래 후렴구가 생각나서 한참 무슨 곡인지 찾다가 들었는데 저를 위한 선곡인 거 있죠? 멜리사님,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뭐 이런 그딱 구절이 생각나면 아, 이건 아는데. 어,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무슨 노래더라? 네, 멜리사님과 이 곡을 신청하신 분 아이디가 좀 어려워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의 노래 시편 3편 이승철과 범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는 다빈치님과 같이 들었고요. 오은이 불렀습니다. 경환선님 반갑고요. 삼남매 아빠께서 안성은 비가 진짜 안 내려요. 비좀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덥다고 비 준비하시니 예라모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주하랑님 예 어서 오세요. 홀가분한 금요일을 맡고 계신 7575번님. 조용히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는 거 있죠? 제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길다 가도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까지 이 찬송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예라멋이 비 준비하시니.

김명식의 그 이름 그리고 김도현 날갈 길 다 가도록 그 전에 예람없이 비 준비하신 얘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수연님 내일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드리는 오은세대 새벽 빛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은세대가 모여서 새벽을 열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죠. 내일 예배에 귀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9665번님 마틴의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의 공연이었는데 김정원님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헨델의 메시아로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일은 작은 성탄절이다 이런 의미로 당양로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이 곡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주일은 우리에게 매주 매번 새겨야 하는 작은 성탄절이다. 이 말이 저한테 딱 와 닿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신청하셨어요. 고효경, 김영미가 함께하는 곡 What a Wonderful Name.

지금은 7월이고요. 근데 좋네요. 더운 여름에 듣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고혁영, 김형미가 함께한 놀라운 그 이름 함께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나무엔이고요. 사연은 신청곡 듣고 함께 나눌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이크 앤 스미스가 불렀고요. 7373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도니스님, 동생의 건강 위해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앤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건 당근이지 이러고 또 금요일은 불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은금, 은혜의 금요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생각하냐라고 아도니스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가끔 양념처럼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줄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인 저희 아나운서들에게 있어서 근데 양념처럼 가끔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수 전도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부 끝곡이에요.

0: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원아 주께 할렐루야.
1: 할렐루야. CBS
2: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0: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Love You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 마음과 내 열정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상황으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황폐해진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러브유님이 웃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전하길 주님도 원하시고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들었어요.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요. 사과나무님 금요일이라 조금 여유 있는 날이에요. 사랑님 처음으로 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 찬양과 함께 샵에 울리니까 습한 날씨에 힘이 됩니다. 어우, 다행이고 감사한 말이네요. 오소량님 오늘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편안한 찬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찬양으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복잡한 마음들이 찬양 들으면서 나갈 때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갈 때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한때님이 신청하신 곡,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요즘 이 곡이 너무 좋으시대요. 한나형 여정입니다.

오늘 처음 당신을 향한 노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소소한 여유를 즐기고 계신 네 스티브님과 함께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 전에 한나형이 부른 여정 들었습니다. 이정희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시편 3편이었다고요. 아. 2363번 쓰시는데 아니 백수가 뭔 일이 이렇게도 생겨나는지 매일 뵙고 싶은데요. 제가 더 간절하지가 않은가 봐요.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 저 상처받았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와주세요. 7493번 쓰시는데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아기와 놀고 있는 아이 돌봄사예요. 싹트네 싹터요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루 수차례 해주니까 우리가 만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요즘은 싹트네만 해도 두 팔 벌려서 예, 손가락 찌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윤우야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자. 너는 꽃이야 신청하셨고요. 뿌꾸레미님이 추억의 리코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리코더 얘기했더니 오늘 복귀해서 주일에 전역하는 민중병장 서랍에서 리코더 꺼내 들고 삑삑 불고 있습니다. 삑삑보다는 조금 예쁜 소리로 주일에 만기 전역합니다. 아유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고 우리도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일에 만기 전역하는 민중병장을 위해서도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너는 꽃이야 찬호울이 부릅니다.

온 기장의 라희가 함께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숙할 여인님과 함께 들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조이후유를 만나서 그 터널을 무사히 지나고 참 평안의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또 지금도 당향로가 제게 너무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7702번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주일이네요.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자비하신 예수여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김영중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축복된 삶, 사랑받으신 그 삶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김영중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이상희가 부르는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의 푸른 동산님과 함께 들었고요. 박강성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성남님이 신청하신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이 곡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집안 청소 중이시군요. 가와이짱님 함께하고 계시고 당양노를 온전히 청취할 수 있어서 왠지 저의 오늘 하루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아멘. 9858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시간 정도 되면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머 시간이 벌써 주님의 기쁨님 반갑고요. 하나의 나눔님 눅눅한 장마가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뽀송해지는 찬양 듣고 있으니 좋아요. 건강한 금요일로 보내세요. 아멘. 으순이님 와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두 시간 함께하면 더 그런 느낌이 강해지죠. 동원훈련님은 출근 준비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민들레님은 엄마 생각에 언젠가 큰오빠가 가족 톡방에 전해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대구 남산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이 부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아멘. 민들레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늘바라기님, 그리고 마음의 합한자님도 오셨는데요. 41세에 셋째 품고 있는 엄마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매운 떡볶이 주문해놓고 집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셋째인 것 같은데 약간은 겁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죠.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평안하게 예, 편안하게 그렇게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별빛마음님 오늘도 은혜의 찬양으로 시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선곡 맛집 당향도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시골 아버지 연세가 89세신데 아직도 농사일을 많이 하십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무리를 하셔서 폐혈증 전 단계까지 와서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내일 아버지 뵈러 내려가는데 요즘 부쩍 병원 입원을 자주 하셔서 속상합니다. 올리브님, 아버님 빨리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일도 조금은 놓으시길 또한 기도해 주세요. 김승희와 주리가 함께 부르는 물가로 나오라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인 찰스 허버트 리차드스는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버몬트와 위스콘신의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리차드스 목사는 필라델피아로 진출해 도시 목회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목회하는 틈틈이 찬송시를 지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독일 찬송가 작가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핑크가 작곡한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선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핑크는 1783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5년 동안 신학과 함께 음악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역에 퍼져있던 전래민요, 동요, 대중가요, 찬미가 등을 수집하고 분야별로 분류해 책으로 펴냈는데 핑크의 이 작업은 독일 근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핑크는 1842년 모교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돼 신학과 종교음악을 가르쳤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평생을 봉직하다 1846년 소천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한 찬송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빛이

매일 우리 하늘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며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의 영광 빛나니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송수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당신께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가랍 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정영순, 임현모,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곡이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카펠랍 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박성원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악인을 향한 불같은 심판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영광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좋은 예감님, 오늘도 손녀딸 하은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들풀님께서는 거짓은 사단의 압입니다. 거짓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니천사님께서는 어머니가 돌보시는 독거 어르신이 한 분 더 늘어서 17분 되었습니다. 많이 피로해 하시는데 어르신들과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96번. 제가 조급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의 조급함을 만져주시어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변화하여 모든 것에 그르치거나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것이 있으신가 봅니다. 느긋하게 잘 살피면 좋죠. 여유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아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파란 하늘님은 직장 일로 걱정이 많으니 새벽에 자꾸 깨지네요. 늘 밤에 듣고는 했는데 지금 듣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직장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유리정은님, 7일 화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시라고요. 어머니가 90세. 저의 생일은 7월 5일 주일이어서 오늘 미리 어머니 생신을 집에서 간단하게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책기가 내려가 무사히 생신상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책기가 있으시군요.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물론 어머니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노상신의 찬양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0: 내가 깊은 곳에서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행복만땅님, 어제저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마냥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회개하면서 너무도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 오랜만에 글 남겨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시금 은혜 받고 행복 만땅하게 살고자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행복 만땅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영미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나무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신예수님께서 정하신 곡이고요. 이어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4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은 양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제법 오래전에 신방을 하며 성도와 나눈 대화입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너무 착해서 지나치게 양보를 잘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덜 착하고 덜 양보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착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고 양보하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양보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착하고 양보를 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랄에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자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판 후에야 다툼이 그쳤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여 평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하다가 브엘세바에 다다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들은 다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므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백나목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연희님. 한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팔과 머리를 다쳤네요. 병원 두 번 옮기며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들었죠. 아우, 정말 크게 다치셨었나 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신경치료, 팔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 하루가 기분이 좋았으면 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파크릭스님께서는 아침에 직장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음악으로 하루 시작했는데 5월 말 퇴임했는데도 눈이 그 시간에 떠지네요.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새벽에 찬양으로 시작하시니 이 하루가 참 아름답게 펼쳐지죠. 감사합니다. 루시아님께서는 걷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 잠깐 놓았던 저를 다시 붙잡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아마 이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쓰일 줄 모르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멘 하고 보내셨어요. 루시아님,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0702번께서는 내일 모레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빌어주세요. 기도 드릴게요. 건강하시기를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소리엘의 하나님이시여 신청해요 하셨는데 소리엘의 찬양으로는 주는 나의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콩나물국밥님의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너무나도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님의 기도로 마음 잡고 삽니다. 아니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주십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주인이 되지 못한다. 심한 경우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 저들의 놀이갯감으로 받쳐지며 정신과 사고와 땀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게 되니 부끄러운 일이다.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힌다.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들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조선 후기의 문인 이용휴의 글, 박동욱의 이용휴 편전 기이한 나의 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말하고 웃는 것, 얼굴 표정 하나까지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유동근님께서 이번 주일은 올 한 해 첫 수확의 기쁨을 값없이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청해 주셨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활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겐 화살을 하나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뿐이란 생각이 들어야 그 한 발에 온 마음을 쏟게 된다는 뜻인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죠. 세상살이란 게 늘 그렇듯 우리를 쉽게 놓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이 시간만큼은 잠시 팽팽했던 활시위를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Hark 10,000 harps and voice 찬송하는 소리 있어.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평안한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시기 바래요. 레인보우는 저의 안식처, 출근길 함께합니다. 코스모스님 비롯해서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들려오는 찬양 함께하며 걷기 합니다. 강릉 안목 해변은 새벽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맑습니다. 김영자님 주신 노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서해 바다 파도 소리와 찬양 합주에 맞춰서 걷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레이크 호수님, 좀 전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흐를 때 너무 좋으셨겠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똑순 이호님, 손주 윤희가 일찍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처음 CBS 찬송을 같이 듣습니다. 9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커옴에 감사하며 오윤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와, 아가 윤희. 애기들도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합창으로 More About Jesus,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차를 말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생깁니다. 수소 전기차에는 이 원리를 역발상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물과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수소만 충전하면 공기 중의 산소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배터리에 충전해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수증기만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이 되고 있죠. 이 연료전지처럼 신앙에도 역발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넣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위해 준 역발상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허락하는 건 한 나무, 십자가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려는 역발상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 15장 25절 말씀.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 5일차 다녀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졌던 저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닌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며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세라별님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연주 찬양으로 들었는데요. 주말 아침 흐르는 연주곡, 연주 찬양이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침 운동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운동 가기 싫은 아침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365일 개근 도전 9502님. 예, 이런 게 좋습니다. 뭘 하나를 정해두는 거죠. 그냥 운동을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내 의지를 믿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집에 있어, 편안한 집에 있어, 이렇게. 이런 유혹의 소리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소리로 덮어버리죠, 우리.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는 마이클 부블레의 홈으로 닫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처럼 느껴진다. 그저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내 이야기 같고 당신의 이야기 같고 우리의 이야기 같죠? 한 주간을 힘들고 지치게 지내오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노래로 띄우면서 1부 닫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와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만나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 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 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

0: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gave my life for thee, 내 너를 위하여. If thou wast a fo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토요일입니다.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The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O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3148 문자 주신 분은 오늘은 막내 동생이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이 있어 가는 길입니다. 3주 동안은 훈련소에서 훈련 잘 끝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생은 이제 공익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문자의 느낌상 형님은 아니신 것 같고 누님인 거죠. 판다찌님, 토론토에서 유학 중인 고딩 딸내미 오늘 긴 방학으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설렘과 기대로 우리 집 봄을 기다리는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과 함께합니다. 예, 판다찌님의 보물이 지금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서 오고 있군요. 따님이 어린데, 예, 고등학생인데 지금 유학 중이군요.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시고요. 반갑게 상봉하시고요.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믿음이라는 인생의 키를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지적하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단어적 표현이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상의 기적들,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꽃사랑님은 부산 여행 다녀오셨군요. 아, 부산에 흰여울 문화마을이란 곳에 다녀오셨대요. 너무 재밌고 좋으셨다고. 봉초비님 샬롬. 처음 출첵도 해보고 처음 인사도 해보고 지금 같은 평안이 오늘 하루 안에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는 청님께서는 레인보가 정말 좋아요. 지방 출장 갈 때도 라디오 주파수 찾아 맞추는 거 쉽지 않은데 레인보 블루투스 연결하면 주파수 안 맞춰도 터널 지나도 산밑을 지나도 논, 밭, 들, 산에서도 선명하게 끊김없이 청취 가능해서 최고입니다. 야, 우리 아는 청님은 레인보우 찐팬, 레인보우 홍보 전도사님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Here by 내가 매일 기쁘게.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한내님의 사연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신데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이 저희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라 하십니다. 엄마, 제가 지금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Joy for You 들으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니 엄마가 아멘 하시네요. 네, 한내님의 어머님 쾌유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끝곡으로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뭐 수저가 몇 벌인지도 다 알 정도로 이웃과 가깝게 지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좀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경우가 많고 또 가능하면 서로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우리 샤시 가족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웃과의 왕래가 좀 있으세요? 언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신하균 배우였나?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인터뷰 질문이 신이 당신 옆에 살면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라는 거였는데 그때 신하균 배우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네,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덕신 주께 가까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옆집에 산다면 내 이웃이라면 상상만 해도 막 벅차죠. 예, 막 말도 안 되고 기쁘고 뭐 감격스럽고 든든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이 들 텐데 사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가까이에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냥 좋은 그분, 예, 우리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또 주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합니다.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 끊지 않고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프롬갓 예수께로 가면 듣고요. 고윤희님 청하신 김영범 돌아서지 않으리, 이춘수님의 신청곡은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문자 4620번으로 청하신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합니다.

문자 4620번으로 청하셨던 곡 오늘의 뮤지컬 찬양팀 더욱 사랑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이춘수님 청하신 포레스트의 한 발 한 발 고윤희님 청하신 김영범 돌아서지 않으리 프롬갓의 예수께로 가면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청하신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 듣고요. 꽃사랑님 신청곡 참이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추엄마님 청하신 곡은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고요. 여기 한 곡 더 옹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본 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들었고요. 앞서 시추엄마님 청하신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꽃사랑님 청하셨던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듣고 싶어 하셨던 소피의 주 내 안에 인내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4993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을 읽었습니다.